생계 나발 생계 저 다른 아주 레림나 토마 솔데 탄 다른 레사 빠사 이기 메바당이 침바간디 초기 순웨 칼로블라 디베 담주야 카탄 슈아 다음 살아표기 시리도 같이 왜 떠나고 셰셰 같이 했어야 그래 아주 레림 토마 고치 슈주 초대 시리기 레림 콩 돌린 치주 쇼바 기도 반남네 순드나 왜 솔데 면두 슈구인

칸다 시와 다람 살라페게 시리 되가지고 또 나베 강가 시야기 쇼파타 계산 이야도시베 피샤카지 센트바탄 시그나블 행게 초라 타리 데사 파사 이기 미바다 이침보 가디 쇼송 왜 칼업라 지베 담주에시 뉴디슈이 세르낭